0: 시현!
1: 아이!
0: 노부나 타이사니 덴보세요! 我래라와 어후코데 대키도 소크! 아나다노 핸다와 타다시데스!
1: 아이! 一定要准时送到。
2: 是，去吧。
1: 沈连长回来了。
2: 沈连长，情况怎么样？鬼子在鄂虎口受埋伏，二连，
1: 怎么了？都牺牲了。啊，二连长呢？也牺牲了。哎呀，他娘的，这小鬼子！